딱 했었던 거 벙카 람크리스나 미션 스쿨로 랭귀지 람크리스나 미션 센터 오브 휴먼 엑셀런스 오브 소셜 사이언스 니 벙카데 가이사 코르소 애드미션 나바게 코일라 야사자게 동고 아 코르소 컨카 프랑스 자파니스 자르마니 스페니스 산스크리트 다 잉글리스 코르소 스르나바게 코일라 야사자게 동고 오보 어느새 니치덕 다 네사이 니치 시니 랭비시니 애드미션 이바게 코일라 야사자게 동고 아버님 바게 너로 카바녹 피역적 동마 저러고 탄게 코일라 점아로 이만나이 풍리 담치 담이 소디 담치니 시미 사릭네 담니 담이 소티 탐신의 비싱고 아반 바게 바이탁 살마리 인카 무스강 세프트머 달니 살네 살마르네 비싱고 아반 바게 웹사이트를 자카 어본카 www.rkmajartala.org 어 웹사이트 탕게 너럭 로건 카이 내만나이

0: 쪼가는 몰라나?
1: 벨라이크나 떠떠. 피아 꼭도 뭐 파이던 거. 피아디노 루사 묵노노 승. 이샤. 어쩌라와 풀 어디요. 그날 날래나. 땀힌.
0: 너. 니너 또 묵던 거 공간 깼는 블랙킹.
1: 니니 루사 묵스케 니니 파르미션 막한 가이 봐. 또막 하며 또 나이 봐나.
0: 나나. 저거는 어쩌라 아마 아니 그 루사 묵이야. 안 루사 묵 루사 마니 아버 루구롱 니 루사 묵. 아버 니니 지니 적도 니니 루사 묵.
1: 파르미션도 또구나.

0: 미양이 잘 맞았어, 나띠?
1: 나다 거도상에 아름이 발면이 미양 상원 아시아바구.
0: 하이는 배를 당하다.
1: 현디 따, 지금 너고 파는 바삭 탕비 와이샤바는 발드릉이야 봐. 이러 파는 농탕비 따.
0: 살드비시 그리샤. 더운게. 오, 업삼락은 까무스, 나띠?
1: 어복해 까까무스라니, 우복해 다 코악성비.
0: 그분은 나일라 순한테 이 무사대원 말 우 과거는 말이빗 나좀 나일라 오 무사랑만 치는 수학능구 안진이랑구 수바유 니 너고 하이는 가져가는 거 타기야 능이 밝혀 미익부사나 하이 부부라 샤브라 가이푼 니 아픈 거 미익값이 고득이 하이 아는 살경이요 아프다 못봐 너거라 당황 치죠 이 부부로 판때 말라 이 부족만 가는 걸 지난 자이키 말이 없다라고 뭐 꾸는 파는 그리 액두운 묵사 내가 수지 자이키드면 인다
1: 깔려서 그린 게 땀이 동는 봐 어버케 구분여 사꺼 바보
0: 아양우 코악미 바리 빛 나하리냐 바리 구불룸 타이리 구아이폴 안으로쇼 땀스 그린 나할라 내가 뭐 하이 콩 펌크 둠 닦다
1: 또구는 바위 기사 버리버던 어서 엉카 아교 선지 바구니 아말로가 사브룸브룸나 어컬로니가 까지야 꼴롱고 타이야 골말 비자라살 모처리야 보고는 똥마 하이 얼어 똥이야 바이 아가 떨라는 셀라이시스 듀티 클라이마 바이 아슬 마이콜이 마이니 바비는 빨고 비스튼 컬라 어버스탈의 똥마니 꼭 살아있게 살아있게 부풀어져야지 석고시로 밝혀볼래
0: 하이 어버디고 너 강보보바 아기로고 눕하고사
1: 아마 아기로고 파스 파이양을 밝게 눕나이바
0: 아꼼 깨우 파디고 하나 그냥 깡깡 석고시네
1: 땀호 아마 비용 탕사 너가서 막 컬러 그러나 이거 어머라나 아저기 바고
0: 어, 아프간 닦아봐. 아저씨한테, 내가 아는 땅이 바보바보.
1: 응, 걸러니 내줘. 또는 세나노 바보 흔들래, 앙심이다 봐.
0: 아픈 부인 바는, 능 땅이다. 흔나게 로빈 바보. 이야, 그봐. 나 로빈 흔디.
1: 아스가 오카라노 뭉크나 땀을 가이샤 옹자고. 나다는 응시는, 미리 시그라드럭 보크르이 바보. 아군, 나로 땀어. 사서 쿡 걸어. 도마 능 남들래.
0: 아니, 똥. 허리 이사로 딩게.
1: 니꼬메
0: 아차 이 누군 거 능 늦다 따이 늦마 어 걸었다면 하자
1: 아우 바보 아구이 나다시 땀은 사슥 발발 쿡 걸어 승거 탐노
0: 아기키 비양 똥마니 아잉 우또 사진다 흥까모
1: 어 아기니 꼭으로 뭐이도 많게 벅하세 문하고 다다
0: 하이 땀은 가봤어
1: 무슨 꽃도 봐, 무슨 비알 비를 만지니 그발로 밝혀봐. 아콘 바보고 카시야 살 밝게 비앙비앙 보럭 돌돌 뜨고 수확을 얻는 거. 수확 심이다 봐, 따스로 버튼 오는 게 사무도 몽사판스 땅이야. 하이게나 드럭드럭해 자가 좀 있고 속밝혀. 녹음 걸럭하. 어렵게 바보고 비비룩고 파우 야영 마시면서 탄가.
0: 땀 아프 닥터럭까 한마디 어디가?
1: 랑 뽀이판이 뭐 덜까르길래 랑 똥카시 루기고까 함께 나리마
0: 아 비그라니까 발로 뽀드레 뽀는 거디오 그럼 뽀르탐 가사 어 너다 성가사
1: 나라 고토케 앞으로 아고 떨라오 뽀리똥고 뽀리똥 푸르노 바시레 함작라이 아르노 사미리 하이게 똥카 올로 바시 성리 짜스타바이나 사크리고 만카 증케 양 다치건 아마 앙 눈이 너거너거 사물없당리 저라고 마사카 저라고 마사야 캐나 동네자 카타 올로케지니 까미니 판체니 멤버로 제스타 클라이노 이 콜로니오

0: 땀 갈자 바려.
1: 오 안으로서 바리 잡칼라이던 거 맞다. 전우루바이 참순두로서 마르케 콜로나 나이던 그 너가 하고 있다 바보.
0: 땅 라이디?
2: 아니,
0: 하트리 코리오 오버케 오브라산 코타마 나이란 산케 코비타니 보이로그다탐 오 구인만 카블리 오 코비타니 카나토토 응 코토

0: 사업비가 나이러나? 어, 트리넌도 그만대야 도마. 그 꼴치만 나이러나 있다. 아하바 차가데이 마싱 사크라져라. 노아이러 미리 살기로 약지시오리. 중위가 잘 나이띠 나이띠. 카방고 따프넥터져라니 나바. 시작이 바이탕이망 딱망 딱망. 기억이 많다. 다치나니 내구. 나카크크랑 타칸자 아하바 하딘 카오이. 콜카탈 콜이 깨부 깨부 비슬이 탄카 아기
1: 땅모 아브리쿠다 샘니르 크다다 이거 까는 라디 너가 빨수기 꼬리 그라디 크다다
0: 꼭탈 꼬토마바이 똥톡 허디보르 시타바이타 쪽쪽으룩 마이쪽카 반티오 뜨구이 따부 쿵방고 띠르자구 와띵자고 가나오 앙바야 그잘저라니 어렁거셔
1: 어 꾸이르고 원더 그 미니 카랑 딸 꼭탈 컬마 몇도 미리 우리 달라이니까 함 사이토 따이토 바이고 미니 엘름 그런가 빠부스 살만 치우 힌디 사는 라시기 빠부글래 힌디
0: 아슬레 오르 살만 야구로 뭐라고 달라이 하탈까 이 로고 보이 마누이 오리 맨 룩 사운 룩 마누이 아저씨만티 미니 무슨 덜 꼬리샤
1: 땀이 아좀 사이 꼬스만 틀란다다
0: Ini dia bila bisnes kelai mungkin orang ini boy orang yang lugu ini optis optos nama kerja dah.
1: Mabu ni seri mana ya kan dada.
0: Asalnya tahu kini baru orang bisnis poli thaliya. Kau korang boy orang ini tu tapi bisnis poli aja kan. Boy orang poli ni bagai kini kata ham kata ni alsa aja dia. Elem tadi cuci mana bay kini langsung orang hasil bangka. Kami hendak. 과거 버는 의문은 쉽게 기억나 함께 엘렌 틈나 낭타이 따이 아고나 틈나 탕케 언박 들어가면 낭구 벌었습니다
1: 아 최다다 꼭 타이자 틈만 묵은 똥은 틈만은 몰래
0: 코에나 흥기
2: 꽉부룩 오누스타니 애토쿤 술린 꽉부룩 나톡 সাজা কিয়া কক এর প্রথম পর্ব রচনা সুবল দে পরমা ককবরক অনুষ্ঠানে এবারে শুনুন ককবরক আধুনিক গান

한르몽니 어버가샤 거탈 푸노마리 앙 스트릿 밴딩워 샤몽 땅나이 조토 모쿡송니 전화작 디낭네바그이 디아유 아니 카팡니 학두니 루크로 샵수타라니 부 가샤 거탈 짜스몽동고 제프로 제사보 타이니 루크로 샵수타라니바그이 스마이 땅케 앞으로 아 슬라이몽 샵수타라니 비싱시미 동야 어버바이 아 타이니 조토 시니몽노 슬라이작 탕고 하투니 주다주다 타요 샵수타라니 바게이 어부하이 짜이뚱몽 증노 조토조라카 바사르보 우터프라데스니 람푸르 암차요 파트와이 몽고이 쿵사카미통고 아로 동나이 거럭누이 다쿠가카스테이 루헌 버릉나 암사이니 바라바싱고 리길라게 노구이 동마노 누카 테이 타모 아부니 울로 아카스테이 루헌 마니 함야 키비마니 백 나우이 샵수트라 클라이나니 쨍카 드르드르케 구본 시클라 시클리럭보 버럭바이 박사 그릉나니 쨍카 가샤크탈 팀보 성사자카 비니몽웅카 클리너업 파트와이 어시클라 시클리로 타북차조라 카이브레이 건가가트노 샵수트라 클라이카 톤 가샤니 슬라이보 그방 플라스틱 하면오 키비카 Kabama tikotno shapsutra kalaika te luku tong thai thai rokno shapsutra kalaika. Kissing song Taklaini Sri Amarnath ji ni jatra obu shapsutra te luku manchak mungni obahino kabaja jangnai kaisa mangpili nukjaka. Sai sai shapsutra samungbai kurungjak adungro kirima singsa lamawa hopung sapung shapsutra ni samung klai tungo. Taklaini bisuo Amarnath jatra ni Jorawo, Burida metric ton nisai, kebang hamya, manino, tumzaka, te, bono process, klaijaka. Osai tumungo, nugui, ang belekeno, ka, serangka. Boktorogbo, o shapsutra ni, samungbai, gedalka. Korok, si doksai, boktorok, bo shapsutra ni bagui, shumai tangka. Korok, si sai ni, kebang, boktorok no, responsible, yatri, Certificate bo rajaka othayo kisakatal experiment bo unka amona jatrani jorawo samungo phanangjaknai korai tai khotchoni bikhino biogas o slai clean energy by sochcho juti muchangjaka kogunka baba borphini kathar tithor jatra wo sapsutran bo sebano tei kathar puituni kaisa sasamung ungai kasaka kisingsong chini kamyungtung eba doli tuimangtung eba titthothai chini tomung chamung baino borokni sinimung ungo te jepuro otongmung kahambai baksa sapsutra gadalo apuro athai ni naithukmung teibosana sai phayo ani khapangi hatuni lukrok waisawisu chikunsa hobibo langmani kotol sasamungni doklam phyogoi rimano Nagaland ni phek amchai ni besalu puru jini langmabo obhaino besalu khoroksa hukbar khlainai nokungo toro logo srai ni simino bo buma bufano hukbar khlaima nokui phaika tei bo khumni phaising bini belaino hamjakma tongmani nuisai nuisisa bisini simi bini hamjakmung khumni kisisa bagicha khlainani chenkha truk trukhe bo Abuni chasamung no nuguimanka bonuka kaile panda untung ebake kubuni panda rogo kumni diman ngunatongo beshaloji o hobi no table sakangai tulang nabagui wansuka o jorabo amseni krisi vigan kendro nisimi shoi raidate kumni bagicha klainani training manka abuni yak lobo ekor kaisani kusungburini kusungsa thayo Shai Shai Glen Diolas Kum Kaika Bini Puila Sai Tumungono Baras Hai Nisai Kabang Kum Kyoknani Chenka Kissing Song Osa Samung Besalujini Bagui Kaisa Katal Cheng Samung Unka Bobini Kumni Baniano Tebo Puarka O Kum Jora Kaisho Amseni Hati Rogo Simi Klaitomani Tabo Abo Nagaleni Simi Ankori Delhi Mumbai Hai Agli Rogo Tangsogika Besolo Purujini Langmani Kotomawatsun Nuka Jepro Hamzak Mungo Shakni Kolomte Klayan Te Shoila Mabai Kurangana Afro Gatal